0: veteran South Korean war correspondent Kim Young-mi is on her way to a Ukrainian jail. After months of effort, she's finally been given permission to visi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1: 대통령실에서 허가를 내려준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딱히 누구라고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 대통령이실 것 같다라고. 여기는 이제 외관이라고 다 찍을 수 없다고 해서 가방 안에 이제 카메라 넣고 이제 여기서부터 찍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찍은 거예요.
0: In her edit suite in Seoul, she shows us footage from her documentary that was broadcast on a leading South Korean television network 3 months later.
1: 여기가 한 칸 더 내려간 지하 쪽에 있었거든요.
0: Captured on the battlefield in January 2025, the North Korean soldiers have been incarcerated ever since.
1: 저에 대해서는 아는 건 없었고 한국 쪽에 있는 사람이 당신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메시지는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건 우리랑 인터뷰하는 거에 대한 퍼미션을 가장 먼저 물어봤었어요.
0: Al Jazeera has chosen not to show their faces.
2: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남한에서 온 기자예요. 오늘 인터뷰 때문에 왔는데 저희랑 인터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인터뷰 하는데. 네. 여기 잠깐 앉아서 저랑 얘기하시.

0: 달릴 수 있는 길이 생겨서
1: 그렇게
0: 저도
1: 도와주죠.
0: 데리고 가려고.
1: 호텔이 가는 비즈니스 호텔이 갔어요. 지금
0: 만약에 북한으로 송환될까 봐 걱정이 있었어요?
1: 그런 걱정이 많았죠. 이게 우린 한번 이렇게 죽이면 그 사람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족이 씨를 말려요.
2: 1년씩 갇혀 있었으니까 지금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봐야 이들이 살아서 우리 한국으로 올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계기가 되길 바랐던 거죠.
3: Like all North Korean men, the two prisoners of war were conscripted at the age of 17 for 10 years of military service. In late 2024, they were among some 15,000 Special Forces troops sent by Supreme Leader Kim Jong-un to Russia to support the invasion of Ukraine. Their deployment, a tightly held secret.
4: 북한 입장에서는 전례 없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던 것 같아요.
3: Do Jin Ho is a former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officer.
4: 그런 사안이 북한 내부적으로 체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왜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그 나라에 이걸 보내야 되느냐.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북한 인민들의 충격 효과를 고려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것이죠.
3: And there was another reason Kim Jong-un was cautious.
5: He was not sure whether North Korean soldiers would be very effective in that war because North Korean soldiers have not fought quite a long time.
3: But former North Korean diplomat Tae Yong-ho says Kim Jong-un saw an irresistible opportunity to bolster his nuclear weapons program.
5: President Putin was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Kim Jong-un decided to send soldiers to Russia, and in return, he could get military aid and technologies, and also he can get some hard currencies from Russia to buy the spare parts and elements for nuclear and missile components.
3: According to a South Korean government-funded agency, North Korea was paid thousands of dollars per soldier, receiving more than $620 million in the first 14 months. Including up to $10,000 for each of the thousands of soldiers who died in that period. The first hard evidence of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war came in January 2025, when President Zelensky posted images exposing the identities of the two captured soldiers on social media and then released a series of videos.
6: Воїни Сил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 взяли у полон перших військовослужбовців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Таким чином, Служба безпеки України отримала беззаперечні докази участі КНДР.
3: The two POWs, one just 20 years old, the other 26, had undergone surgery for serious battlefield wounds.
6: Тож спілкування з ними відбувається у взаємодії із розвідкою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7: 지금 여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The videos show the Russian military ID found on the younger POW was not issued in his name and states that in their interrogations, both said that when they left North Korea, they weren't told they were heading to a war.
7: Ukraine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
8: 네스나프.
7: 그러면 여기 지휘관들 모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9: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8: 이모 казали, що просто тренування.
7: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8: Так.
9: 그래, 나 사람은 맞춰온가요?
7: 여긴 좋아.
9: 여기서 살고 싶어.
8: Я хочу жити в Україні.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ви не володієте.
3: The Ukrainian official acknowledges the POW wasn't given enough information to give an informed answer.
7: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나무라고 하면 남을 거고.
8: Він сказав, що в принципі, як йому скажуть. Тобто, якщо йому потрібно буде повертатися, то він повертатиметься. Якщо йому дадуть шанс залишитися тут, то він залишиться.
3: Ukraine's exposure of the